0: 不是鲜花和荣誉，甚至我们不希望后人能记得我们、感激我们。我们只想让我们的国家能好一点，让我们的百姓能过上好日子。好了，我这通过了。梁晨负责穿插任务这事儿，就这么定了。谢谢首长的信任。
1: 保证完成任务。不过，结婚报告这事儿我说了不算，报告得两个人签字。대장님，어젯밤 요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 위치입니다.
2: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
1: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
2: 줘봐.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
1: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여우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3: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1: 해야겠습니다.
3: 가봐.
4: 사장.
5: 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得一会儿才能回来呢。这不快执行任务了吗？我去帮他洗洗衣服去。
4: 哦，我帮他洗了。还是我来吧。你就让我尽点心意吧。那您做法我给你倒点水。哎，不用，小张。这次执行任务，
5: 文干事，你啥都不用说，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长。他回来是少一块皮，你找我算账。谢谢。
4: 那，
5: 您真不做饭？
4: 不做了，我走了啊！
5: 哎，文干事再见。哎。

0: 师长，高炮部队报告，敌人今天派出了多批次机群，对我们假设的各个目标进行了狂轰滥炸。高炮部队在与敌机的战斗中已经击落了敌机两架。
1: 好啊，又结结实实的，让敌人上了一大当。我估计他们的指挥官肯定会说：“弟兄们，安心的睡觉吧。中国人的指挥所、弹药库、炮阵地都被我们摧毁了。” 不会再发动进攻了，他们不会想到，明天晚上我们的炮火会伴随他们一起去见上帝。就算醒过来，看到的也会比噩梦更可怕的景象。梁晨，这件事儿你们干得漂亮。
2: 师长，接着看戏吧，我们的戏码还没完呢。剩下来的两场上演之后，敌人会兴奋的忘了自己姓什么。到了明天晚上。 就让他们知道什么叫真正的心理落差，就是那种从天堂直接跌落到十八层地狱的那种感觉。
3: 老雷啊，你后边的戏码是什么呀？赶紧给大家讲讲啊！
4: 讲讲，
3: 暂时保密。
4: 来来，喝口水。
3: 徐参谋，
5: 嗯。 您看，我们两个这些天表现的是不是还不错？咱能不能宽大处理一下？ 你们表现怎么样？我说了不算。这所谓的联合国军说了算。哦，您是要看我们的假情报能不能起到作用了。
6: 报告，
5: 徐参谋，我们刚才山顶上观察到了敌人出现了大量敌机，对咱们提供的假目标进行了轰炸，咱们的高炮还打下了敌机呢。
6: 太好了，回去跟你们班长说，继续观察详细记录轰炸情况，我这有用。
5: 是。
3: 行了，徐鹤鸣，你这回放心了。你们还在假目标周围设置了高炮，这一剧情做得这么逼真，难怪白昌浩会上当。
5: 这叫兵不厌诈。
3: 我算是熬到头了，我的工作可以结束了吧？那个，您看我能不能去检查一下腿？
5: 别急，你的腿没事儿。
7: 我们还有轰炸情况的观测评估报告没给白昌浩发呢。申台长，马上把这本电报发给军里。
8: 哎，部长，咱们真有这么大损失啊？
7: 哪有的事，赶快发，就是在跟敌人演戏。
8: 哦，哎，军里不会误会吧？
7: 不会，早就说好，一会儿他们就会回电，我们和军里面保持一段时间的高密度联络。
8: 嗯，好。
9: 哎，队长，把这个发过来，快点啊！대장님，여우소대에서연락왔습니다。관찰에의하면폭격예상했던 효과랍니다。놈들이피해는물론포병진지부대도거의다폭파됐답니다。弹약고는뭐알아서터지고여러지휘소도예상대로명중했답니다。제가이소식을금방사단에전했는데사단장님께서엄청기뻐하시면서저희와여우소대를크게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폭격이 일어난 후에 놈들이 무전량이 배로 늘어났답니다. 여러 지휘관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손해를 긴급으로 보고한 적도 있답니다. 대장님, 무전...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10: 아... 너가 받으면 됐어. 너도.
11: 뭐 어디 편찮으십니까?
10: 아니야,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11: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10: 이 전쟁도 끝날 때가 됐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다면 일찍 끝나는 게 오히려 낫지. 나도 내가 이 전쟁을 끊는 건지 아님 빨리 끝내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11: 대장의 심정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지 말입니다.
10: 내 집 사정에 뭐 아는 거 있어?
11: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북쪽에 계신다고.
10: 그래. 맞아. 걔는 북쪽이 좋다고, 나는 남쪽이 좋다고 만날 때마다 싸웠어. 그거 때문에 때린 적도 있지만 잠도 굽히지 않았어. 전쟁 터지고 나서 동생의 부족에 입대했고 난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남에 남았어. 심지어 동생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결심과 부족이랑 연관이 없다는 걸 성부에 보여주기 위해 악자같이 작정 임무를 수행해왔어. 그러다 작전 중 포로를 신부하다 내 동생이 전쟁 초기에 전사한 걸 알게 된 거야. 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랑 괴로운 거야. 나의 집착과 열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알게 된 거야.
11: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친척들이 박살나고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10: 실은 내가 진짜로 이 전쟁에서 흔들리게 된 건 내 막내 동생 때문이야.
11: 막내 동생 말씀이십니까?
10: 그래. 내 막내 동생이 자유주의자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현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
11: 대장님,
10: 내 동생이 내 막내 동생이

0: 내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명령에 따라 종원군 방견전 잠가했어.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 현님,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구조에 있는 둘째 형 마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0: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
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0: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2: 야!
3: 文干事，梁副参谋长和侦察科的人都出去了。
4: 哦，我来给梁副参谋长送衣服。
3: 您进去吧。

0: 저 진지 앞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 내가 중공울이면 바로 저기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할 텐데 이놈들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보네.
1: 연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중공군은 워낙 교활하니까 절대로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애들 보내서 저 진지 앞에 잡초들 다 제거해. 저게 뭐야? 보기 흉하잖아.
1: 네, 알겠습니다.
0: 이상, 가자.

0: 또 이 곡이야? 들을수록 심란해.
1: 야이씨 조용해. 음악 듣고 있잖아.
0: 너 이거 중독된 거 아니야?
1: 그래 제대로 중독됐어. 주변을 봐봐. 씨발 다들 중독됐잖아.
0: 그래서 참 꾀꼬리 노래는 들어도 상관님 고함은 못 듣는다고 하는 거구나.
1: 그래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

0: 사장님, 저선 버거입니다. 적들이 30분간 우리쪽 진지에 전혀 없는 폭격을 퍼부었고 전차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 제3 연대 첫 번째 방어선이 전부 뚫렸고 모두 긴급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 적군이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던 거야? 백성호! 자네 여기서 내려! 적군이 폭격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큰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것을 소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적군이랑 손을 잡고 우리를 속았는지 대체 뭐야?
2: 지금 연락이 취해 확인 중입니다.
1: 뭐또 확인 안 하는 거야? 똑같은 승부를 올리려고?
2: 다 세풀 차립니다.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3: 사대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1연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 아주 중요합니다. 1연대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전세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
1: 그래, 자네가 1연대를 가서 지휘를 맡도록 해. 특히 1연대와 기가인대의 합동작전 반드시 1연대의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4: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2: 사단장님, 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가서 정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4: 그렇게 하시죠.
3: 전방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 같이 가. 가서 부사단장 잘 도와서 전실을 안정시켜.
2: 네, 알겠습니다.

0: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 기갑연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1: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박현 대장님, 때가 되면 부대의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이현 대장님, 잠시만요.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0: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3: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1: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3: 그래, 그렇게 해.
1: 네.
2: 아 그리고 박현 대장님, 경계 부대에게 예우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암구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
0: 백대대장,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2: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야, 백창호!
4: 아, 그래, 그래.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 박현 대장, 그렇게 하지.
0: 네, 알겠습니다.

0: 삼고
1: 대군 대답
0: 오바
2: 대배님 신변좀 부어주십시오
1: 시끄러 전방부대가 습격당해 지금 당장 지원하러 가야 돼
0: 신변좀 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랑 같이 전선에 나갈 것이지 여기서 무슨 거드름을 피워?
0: 전 그냥 죄송함을 당한 것뿐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1: 맞아 붙어!

0: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
1: 아닙니다. 미국 연합군의 호송하는 동입니다.
0: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来，给我步话机。
3: 是。
2: 二队二队，一队呼叫。
4: 二队收到，请讲。
2: 注意，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
4: 收到，肉吃完了，已经散席了。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
2: 好，告诉我，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
4: 兔子变成羊往回走了，还有不少瘸腿的。
2: 好，明白了。
4: 需要帮忙吗？
2: 不用，忙你们的。
4: 我们发现了一个二号食堂，准备去吃饭。
2: 吃好喝好，通话完毕。二队去打敌人的炮阵地了，一会儿呢，会有人过来帮助我们过关。

0: 멈춰! 안고 도둑은 어디야?
1: 아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0: 안 구하러 물었다.
1: 배군. 배군! 있다.
0: 아, 아군 이었군.
2: 에이, didn't you see the wounded? Hurry up and help.
3: Yes, sir. 부상자 안 보여? 빨리 가서 도와줘.
0: 네.
1: 네. Thank you, thank you.
3: We can carry the wounded ourselves. And you are?
2: Jim Roddick, the U.S. liaison officer with the 3rd Battalion, 1st Regiment.
3: 메이저 로딕, very nice to meet you. I'm the medic of the 1st Battalion of Mega Regiment. Just to call me King.
2: Okay. Let's go!
0: 가! 가자! 가자!
1: 킹!

0: bastard! Turn off the flashlight!
1: 다 같이 없이 삼촌도 빨리 안 가! 여기 미군 연락관 안 보여?
2: 안 보.
3: 대군, 군답!
2: 오바!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
4: 우리는 기카부대를 지원하는 소방부대다.
1: 적군의 격을 받아 부서멸을 여원 눌러 이송 중입니다.
2: 이분은 누구십니까?
1: 미군 연락군 나리크 소련님이시다.
2: 소련이 신변전도 퍼져서 있겠습니까?
5: 씨발 새끼야.
6: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을 비추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검사하겠다고. 적군에도 미군 있어?
7: Captain Choi, behave yourself. You are not to slap anyone.
1: Yes, sir.
7: Sorry,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 What does he want? You want to check my ID?
1: No. It's okay. Let me talk to him. 이어 키우지 말고 어느 열로? 사원이 방금 애비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
2: 죄송합니다. 전에 원칙대로 헬스분입니다.
6: 빨리 열어!
7: Let's go.
6: 아니, 앞으로 조심해라.

0: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 알겠어?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 이상!
1: 가봐.
2: 네.
0: 부사단장님,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1: 좋아. 박 현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
3: 본대원님을 나가신다! 빨리 열어!
4: 본대원님이시다! 빨리 열어!

0: 조용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국 경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대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그깟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연대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방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암구호!
5: 탈권! 회담!
4: 우방! 어디 서석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5: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거 안 보입니까?

0: 권 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1: 군 의사 대위님을 확실해! 통화시켜!